0: 잠깐 왕부의 차비로 하던 어택에 대리원파의 실제라고
1: One way, copy, happy route, 1319 for gas. Pretty low on gas. 1 way, 10-4, you'll be in route, 1019 for gas.